大家好，我是 Kimberly 陈芳芸，接下来我们听一下新歌吧。Yeah, 네 앞에 내려와 yeah. 기꺼이 받을 crown 나 왜 back and touching down yeah. It's the king of the town